0: 그런 날이 코와치네 바뀐 것 모로 드미래.
1: 야, 아다도 가이간 간스니 티 모로 드미래. 무관 아바세. 야, 오페스 두께 도 네다고 타 티다 네라 안안다 까오 까오가 관시까 이미드라 후 하도 관시 바이바고 네디다게 그런 안안 사라진 게 안안 공과 후에다게 오 스코사니 하 디다라 띠 디다 아이 까오피 코사 와우 오 또 호바 또 호바 관시 까 이 미바에다 니 체자라 기니 안 디다게 까리 지나고 누가 해 후이 아오 또 호바 만나 체자 후다 기니 안안에 비게 보니 후이게 따도 알디 다 띵게 오스벨 띵게레 반 디라게 안 추마 디단 아람 카야 하베다 기라 띵게 오다게 또 마이 카레 안탄다 이다 마 코이 와이 코사 바란 무슨 따다 아우 만나 체시다게 아이 처마 걸고 가니 안안에 우쪽하고 지다기니 미바에 마디다니 마리치 마딘 베스나니 공 지다게 사다 토마바니 마구 마 아자 후다 마디고스니 공사 디다 또 미레 이다 또 아베 코마 인네 나베 초라카 사다이구 디부다게 그로미게 파인 나베 차
0: 음베디 간간 시크인지 사두 응와레
2: You know what happens on the bench? Nothing. So, get your money off the bench and into the game with a Nedbank Gold Bundled Account. Take up an overdraft, sign up for digital banking, or switch your debit orders and stand a chance to win monthly prizes and a dream getaway worth 50,000 Namibian dollars. It's time to get money fit. See money differently. Nedbank. We're a licensed FSP and registered credit provider. T's and C's apply.
0: DC Kazanga Hirunda, Kauma, Naske, Akose, Asakida, Karagun Huang, Onova Kore. Nemposki Koreka say Huang, Hanop Marindom Dore, Anarang, and Kamant Abtam, Odyssey, Chitam, the Singanin, and Guripti Marissima, that is, Sinkasip Sara, Senator Dani Karu Kaza. Kaukab Hogab Maris, Nas, the Kongo, Nankin, Mandaxis. Abuations. Nau Nakanagaha, Kari Marisi, Koran Uis, Kaira Kun, Cicero's in Obusina Ua Quen, Kari Maridin, Aromaskin, like Kaiser Sahu. This is coming up to Scosegay. Ha, Tiki Tuarun de Maride. This is Tuin Asahu, Netsakam Dishinon and Askaman up to Scose, Rakon Wahi. This is Tuin Agin, like Totin, Netsakam Dishinon and Askosegay Tuarun de Maridera, Kon Okunasin and Maridia Unaka. Simandak says, This is Koron Asahu. Mandatis, this is going to ask this and then ask among Abdis A. A get out cup or cup maride, near a con quine hang as a gear. Tom Doreon and the twin with a mother and twisted day near a hat or a treasure. Nisin Gano, Nakanaga hang or body. Namaskayo, Marimara mother is pregas in Uhave. Marin, Nakun, Ia, and the twin with a setting, Ogarasin, Armasis in Hadi, did Hoya. Canu hold as a hold as Aroma, Tohoban, Hanus, mother and twist going to go and all say sorry. Name posted again, as I said, kind mom.